0: 안녕. 지금 100.2 바하나 FM 듣고 있다.
1: Ladies and gentlemen, introducing for the first time.
0: 바하나 FM 너무너무너무 좋아.